시대 대광 따섬 담아제 나미레 드마 륜큐투 담아제 라소바지 진주람나 신예치 예수베 고신도 메데 대군 짐예치 슈베 남다 삼부진의 남나세바시 중앙